0: like a Jesus.
1: Amen. Now,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곡은 우리 진성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들으면서 주말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도 문을 열었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2부에서도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씨 가족들의 신청곡 쭉 끊지 않고 전해드리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함께할게요. 산바다님 청하신 곡 강승민의 날마다 듣고요. 나다운 계절님께서 청하신 곡은 팀룩 월십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그리고 여행지기님 신청하신 단오월십의 내가 매일 기쁘게도 듣고요. 축복님 청하신 곡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그리고 소나무님 청하신 한웅재 일상은혜

한홍재의 일상은혜, 소나무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축복님 청하신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그리고 단오월십 내가 매일 기쁘게, 이 곡은 여행지기님의 신청곡이었고요. 나다운 계절님 청하신 팀룩월십 줄을 찾는 모든 자들이, 그리고 산바다님 신청곡 강승민의 날마다까지 다섯 곡 배송해 드렸습니다.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오래된 유럽의 한 수도원에는 깨어서 잘 지키라, Watch well 이라는 문구가 깊이 새겨진 큰 돌이 놓여 있습니다. 이 문구는 멕시코 혁명 당시엔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지키던 군인에게 졸지 말고 깨어 적군의 움직임을 살피라 하는 경계의 구호로도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깨어 지켜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도는 말세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자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것도 예고 없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발걸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언제 울려 퍼질지 모르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등불을 더욱 밝혀야 할 때입니다. 최후의 5분,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성도를 찾는 주님께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그날 주님을 영접하는 데 실패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시길 힘써 기도합시다.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만이,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온누리 교회 예배 사역팀이 부른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닉네임 러브유님 청하신 곡 들었고요. 핸섬님 청하신 위러브의 살아계신 주, 소망의 바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는 우리 최영수님께서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포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앞서 천관웅이었죠. 파수꾼의 노래까지 다섯 곡을 배송해 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김민철 목사님의 칼럼 깨어 예비하라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 말세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 샬롬 생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오화평의 피아노 연주 온 맘 다해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러브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두 발로 걸어 다닐 때는 몰랐던 것, 바퀴를 굴리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 바로 인도에 있는 경계턱 장애물입니다. 이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를 타는 분들은요, 타는 사람들만이 아는 턱을 많이 만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다가 아니라 이렇게 턱을 없애거나 낮추는 일이 필요하겠구나, 중요하구나 새삼스레 깨닫게 됩니다. 동그란 바퀴가 순탄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도시와 마을의 풍경이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일이니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작은 배려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이 되길 바라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길 바라고, 또 모두가 다른 사람을 위한 일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오늘 첫 곡 아름다운 세상 유리상자 목소리로 들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할게요. 배추님이 신청하신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김도현이 부릅니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김형미가 부른 곡이었습니다. 안주하는 여행자님께서 주말에 무조건 회사에서 듣는데요. 어떨 때는 집중이 되다가 또 어떨 때는 너무 좋은 곡이 나와서 일이 더뎌지기도 합니다. 근데 뭐 둘 다 좋은 거니까. 감사, 정말 처음 듣고 감동받았던 곡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진짜 둘 다 좋은데요. 일에 집중이 돼서도 좋고 또 아니면 곡에 집중해서도 좋고. 감사, 지선의 목소리로 같이 들을까요?

하겠습니다. 파란하늘님, 오늘은 다른 일정 없어서 에어컨 틀고 편하게 듣는데 세상 행복합니다. 행복이라는 게요, 예전에는 좋은 거, 큰 거 가지고 있어야 하고 매일 웃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 행복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며 알겠더라고요. 오늘 아무 일 없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또 봉사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다면 그게 행복이다. 맞죠? 파란하늘님과 같이 듣고 싶어서 걸어놨습니다. 한부영이 부르는 행복이란, 그리고 이길승이 이어서 부릅니다. 행복하게.

이길승 행복하게 그리고 한보영이 부른 행복이란 두 곡이었습니다. 레미콩이님께서 얼마 전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을 했는데 당양로에서 주는 격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일에 도전해 봅니다. 두렵고 걱정되고 가족들의 반대가 무섭지만 나아가 보려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너무 와닿습니다. 멈추는 이도 하시는 이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레미콩이님께 잘 될 거야 라는 그 말보다는 그렇게 결정하기까지 너무 애쓰셨고 그리고 그 결정이 옳은 결정이 되길 레미콩님이 최선을 다할 걸 알기에 또 응원하고 격려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다시 한번 힘을 드리기 위해서 정은의 목소리로 들을까요? 너에게.

레미콩이님께 드리는 곡, 너에게 정은이 불렀고요. 범키가 부른 하나님의 열심 이어서 함께했습니다. 8751번님께서 신청하신 곡은 야베스의 기도예요. 워낙 많은 사역자들이 불렀는데 오늘은 사랑나무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사랑나무 앨범에서 야베스의 기도 그리고 조크라테스가 부른 주만 바라볼지라 두 곡이었습니다. 짝사랑님이 오셨어요. 그래요. 제가 주말마다 방송할 때 말씀드리는 게 평일에 근무이신 분들은 이 시간에 듣기가 쉽지 않은데 주말 기억하고 찾아와 주시고 방송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나눠주셔서 예, 전 너무 감사하죠. 시간 될 때, 예, 그럴 때 여유 있게 또 오십시오. 1부 끝곡은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 앨범에서 내 안에 중심이 주를 찬양 이 곡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 자기 안에서 선한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 안에서 선한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그의 무의식까지 지배할 정도로 그에게 깊숙이 뿌리 내릴 때 그는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해방됩니다.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은 어느새 자신에게서 그리스도로 바뀝니다. 또한 그는 과거에 그를 가로막았던 수천 가지 장애물들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시대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잘못을 범할 때 후회하며 회개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패를 언제까지나 자책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는 로렌스 형제처럼 하나님, 저를 혼자 버려두시면 저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넘어지는 것을 막고 잘못된 것을 고치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로렌스 형제처럼 자기 잘못에 대해서 더 이상 개의치 않게 될 것입니다.

토요일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AW 토저가 지은 홀리 스피릿 성령님 가운데서 진정한 겸손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 나눴습니다. 이어진 곡은 장원규가 부른 겸손하고 겸손하라 장윤영이 부른 겸손까지 두 곡 들었어요. 저녁 시간에 정원님의 따뜻한 위로와 정겨운 목소리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좋았다면 또 이렇게 여유 있게 차 한 잔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평안함과 행복함으로 남은 시간을 보낼 준비를 하는 것도 감사하네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신청 가능할까요? 계속 흥얼거리게 된다고. 네, 다시의 버전으로 신청하셨는데 제가 준비한 목소리는 조수아입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조수아가 부르고요. 1678번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이어서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송은 한웅재 목사가 불렀습니다. 조세피님께서 저녁 시간보다 토요일에 찬양 가사가 더 잘 들린다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신청하신 주만이 나의 모든 것 남미워십 찬양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주만이 나의 모든 것, 아멘. 남미화십 찬양 앨범에서 들었고요. Rain이라는, R-A-I-N, Rain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지난주 250인분의 식사를 네 분이서 준비하셨대요. 젊은 엄마 넷인데 이 앞에 또 수식어가 있어요. 할 줄 모르는 젊은 엄마 넷이서 250인분의 교회 식사를 준비 하셨는데 저는 잘하셨을 것 같아요. 더 꼼꼼하게 모르니까 더 알아보고 더 잘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후기가. 섬김 함께 들으려고 걸어놨어요. 강찬입니다.

서툼보다 정성을 더 생각하게 되는 그 귀한 손길을 생각하며 들었습니다. 강천의 섬김 레이님과 함께 했고요. 박지현 결국엔 주님이셨네 이어서 들었습니다. 하나빈님께서 지난주에 결혼식 가셨는데 갓난아기 때부터 멋진 청년으로 또 멋진 가장으로 새 출발하는 박요한 신은경 결혼 축복해 주세요 하셨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함께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 또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가정이 되리라 믿으면서 신청하신 곡 같이 들어요. 축복송.

예전에는 덥거나 추운 좀 계절을 결혼식이 많이 탔었는데 요즘은 안 그렇던데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많이 하지 않는 계절에 하는 게 좀 효율적으로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어서 요즘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슈가 이씨아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김보규, 이상형, 이시연, 오종훈, 안혜정이 불렀고요. 송정미 축복송, 예, 하나비님의 지인이죠. 박요한 신은경님의 결혼 축하하며 함께 들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그리고 막 결혼식을 마친 모든 가정 축복하면서 함께 들었고요. 루비사랑님께서 신청하신 너는 꽃이야 이어지는 곡으로 들을까요?

들을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너는 꽃이야 찬호울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오늘 끝곡 김상진이 준비하고 있어요. 너를 선택한다. 오늘도 감사 가운데 기쁘게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의 흔들리며 피는 꽃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11장 아 내 맘 속에입니다. 이 찬송가는 앤 머피 여사가 1908년에 작사 작곡한 것으로 미국의 경제 대공황 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용기를 줬는데요. 그녀의 임종을 지켜본 사람들 말에 따르면 그녀는 병고 속에서도 이 찬송가 내용처럼 자신의 내적 평안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찬송 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요한

14장 27절 말씀으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랍니다. 평안과 기쁨의 내용을 담고 있는 찬송가 411장 아 내 맘속에 전해드립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0: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조선시대 보급된 구황촬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던 백성들이요, 먹을 수 있는 식물 정보를 담은 책인데 그 안에는 무려 851종의 식물이 수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한식의 뿌리에는 사실 풍요가 아니라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여유가 아니라 절박함이 있었고 맛을 위한 호기심이 아니라 살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었죠. 풀뿌리와 나무 껍질까지 밥상에 올려야 했던 아픔의 시간 속에서 우리 조상들은 오래 보관하는 법을 익혔고 독을 빼는 법을 배웠고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열두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도 내 삶의 간절함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네, 남미워십 주의 옷자락 만지며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주말 무엇하고 계시나요? 자녀들과 어린이대공원? 더 많은 분들은 집에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죠. 예. 또 이제 뭐 휴가철이 시작이 됐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벌써 휴가를 일찍 떠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조이포유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예, 두 눈 부릅뜨고 함께 갑니다. 무섭는데 네, 손잡고 함께 갑니다. 여러분 두 시간 동안 찬양 많이 보내드릴게요. 그 대신 틈틈이 그래도 인사 좀 해주세요. 자, 축복의 사람 인내 피아워십 실로암 지선 소풍 예, 보내드리니까 샵 7997 모바일 문자와 만나루인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맞다. 진짜 소풍 가신 분들 계시겠다. 네, 주선에 소풍 듣다 보니까 그러네요. 삼일절님, 치료 잘 받고 계시죠? 방사선 치료. 이제 더 이상 아프지 마시길, 끝까지 잘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본사의 감사님이 요즘 힘들어서 찬양이 듣고 싶었는데, 사평로에서 찬양이 나오니, 듣고 싶었던 찬양들이 쭉 나오니까 힘이 된다고. 제 마음을 딱 아는 사평로 좋아요 하시면서, 그래요, 힘내세요. 정말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힘내세요란 말이 뭐, 아, 그런 말 별로 안 좋다 좋다 이러는데,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마음이 담겨졌는지를 알면 문장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겠죠. 뭐 힘든 사람에게 힘내세요, 그거 소용없어요. 그것도 단언하지 마십시오. 네, 정말 힘내세요란 말이 마음이 담기면 언제든지 힘든 사람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진희 엄마님 와주셔서 감사하고, JS57번님도 지난번에 그저 6월 달에 우리 후원 약정하셨대요. 아, 참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헬스 여수님, 오늘도 헬스 하시나요? 자, 한의의 동행, 나무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빅화이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홍이삭 하나님의 세계까지 듣고 올게요.

네,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예, 완벽한 세계. 예, 여러분, 성경은 무오합니다. 오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은 그래서요. 성경에 있는 모든 건 이루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이루어져요? 왜 안 이루어져요? 내가 믿는 만큼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믿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외손녀가 너무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고 잘 자라고 있다고. 아유, 좋으시죠? 문장에 꿀이 뚝뚝 떨어져요. 사감예감님. 저도 11월에 이제 둘째 나옵니다. 서혜종님이 오늘도 바깥에서 들어오신 것 같아요. 늘 산책하시면서 들어오셨는데, 제비꽃님, 예, 반갑습니다. 자, 류수영이에요. 내 진정 사모하는 헤이븐 주찬양 아멘. His plan. 너는 꽃이야. 누구? 여러분은 주님이 만나신 꽃입니다.

네, 주말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방송인데 행복을 딴 데 가서 찾는 분들 네, 많거든요. 애청자들이 알려줘야 진짜 좋은 행복을 만나고 싶어? 이거 좀 알려주십시오. 네, 레인보우 깔아드리고 알려드리고 네, 주의 후에 알려주십시오. 자, 주찬미 연평안 요괴뱃의 노래 준비했고요. 2부에서 만날게요.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레노프와 고흐의 지독한 우울과 고독, 그리고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려는 몸짓, 서정적이면서도 격정적으로 움직이는 음표와 색채, 그 안에서 삶을 이겨내고자 하는 열정적인 몸부림, 모든 감정을 가감없이 표출하고 온전히 드러내는 그들의 작품은 우리에게 말한다. 고흐가 남긴 말처럼 슬픔은 영원한 것이라고, 삶은 아픈 것이라고, 그리고 그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고. 바이올리니스트 노엘라의 그림이 들리고 음악이 보이는 순간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요 찬양 들으면서 같이 부르면서 뛰시면 더 소화가 잘 될 것 같은데. 신영원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데이빗 굽니다. 선한 능력으로.

발바닥에 땀나기님이 오셨어요.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저에게 Joy for You는 찬양으로 표현하는 저의 기도였습니다. 24시간 늘 든든하게 기도해 주는 방송. 저도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후원에 동참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이야, 너무 감사하네요. 8월 이후에는 주님께서 저의 계획이 있음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셨어요. 웃고 싶어요. 사업을 하고 계신 상황인데 예. 그 언어 예. 에이, 그래요. 지혜를 주시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는지 미래도 내다보고 현실도 잘 읽어내는 여러 가지 예. 주님의 도우심이 있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예, 그렇게 도우시지 않을까요? 열심히 뛰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자료도 모으고 우선 최선을 다하는 건 우리의 역할이니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하고 계시겠죠. 네, 응원합니다. 여행지기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아가파워십이죠. 주님 뭐라 말할까요? 히솝 예수의 길 손승현입니다. 너무 늦은 건가요? 한 곡 더 갈게요. 제이어스 내 모습 이대로.

이거 같대? 세상의 선한 노래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좋은 노래들을 해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연극이 끝나고 나누란 노래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대학가요제에서 수상했던 곡이기도 한데, 연극이 끝나고 난 후 객석에 혼자 남아서 그 마음들을 돌아보는 시간. 저는 이 노래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 노래를 듣고 이렇게 가사를 보면서 느낀 건, 그래, 온 세상이 끝나고 마지막에 우린 어디 서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찬양사역자로서 매일 집회를 하고 나에게 집중하려고 노력하면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성을 더 많이 듣고 만들어 보려고 할 때마다 결국 가장 허전하고 허탈했던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많진 않았지만 그러면서 저는 내가 집회를 하고 공연을 하는 건 하나님께 박수가 가고 여기에 와 있는 분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시선이 머물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평생 하며 살았던, 지금도 그렇게 집회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박수 앞에 설 수도 있고 많은 박수를 듣는 사람을 부러워할 수 있지만 결국 나에게 향한 박수는 나를 점점 죽여갈 겁니다. 우리 일생의 모든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래서 내 곁에 아무도 없어도 늘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 이 곡 어때? 김현철과 낯선 사람들이 리메이크했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난 후.

네, 연극이 끝나고 난 후 그다음에 희주일의 무명이어도 좋다 두 곡 이어갔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내일 주일입니다. 여러분 꼭 교회 가서 예, Joy for You 앱 깔아드리는 거, 레인보우 앱 깔아드리고 Joy for You 알려주시는 것 꼭 한 사람에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수전도는 파송의 노래 보내드리고 저는 내일 만날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중국에서는 이가 빠지거나 금이 간 찻잔과 접시가 환영을 받는데 오랜 전통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렇게 틈이 있어야 복이 들어온다네. 정인은 와인잔을 들며 서른이 되어가는 자신 역시 이 나간 자리가 하나도 생기는 접시와도 비슷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이가 나갔다고 함부로 버려지는 접시가 되고 싶지는 않다. 이가 나가고 금이 갈수록 더욱 가치가 오르는 접시가 되고 싶다. 한설이 에세이집 29 늦었다고 하기엔 미안한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을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에 매일 새벽 달리기를 하는 분의 글을 읽었어요. 매일 아침 신발끈을 묶고 나가긴 하지만 솔직히 매번 즐거웠던 건 아니라고 해요. 이불 속에서 아, 오늘 하루만 쉴까? 하고 흔들렸던 날도 참 많았는데요. 일단 운동화를 신고 문 밖으로만 나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던 하루하루가 쌓이니까요. 어느새 달리기가 몸이 먼저 아는 루틴이 되더랍니다. 쉬기로 작정한 날조차 어김없이 비슷한 시간에 눈이 떠지는 걸 보면서 그제서야 깨달았대요. 아, 그동안 달리느라 내 몸에 아침을 여는 길이 났구나. 우리의 믿음도 아침 달리기와 많이 닮아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의무감 같기도 하고 때로는 건너뛰고 싶은 날도 있지만 그 작은 기도, 찬양, 말씀이 모이면 어느새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룩한 길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하루를 은혜로 채우기 위해 가장 즐겨하는 루틴이 하나 있어요. 출근하는 차 안에서 좋아하는 찬양을 들으며 함께 부르는 것이 저의 하루를 깨워줍니다. 오늘 첫 곡 함께 하시면서 같이 해보실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서울 무태탑 창단이 관객들과 함께 부르는 실황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레리 셰클리 편곡의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안산 시립합창단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비바이올린스의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설 무태탑 창단의 실황 연주였고요. 레리 셰클리 편곡의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 속에, 안산 시립합창단의 연주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이번에는 세계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찬양 준비했어요. 17세기 영국 작곡가 올란드 기븐스의 O Clap Your Hands,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옥스포드 카메라타의 연주로 준비했고요. 6세기 아일랜드의 전통 축복 기도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곡입니다. May the road rise to meet you. 내 길이 너를 맞이하기를.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길이 너를 맞이하기를. 미소가 항상 너를 반기기를. 우정이 언제나 진실하고 강하기를. 해가 서쪽으로 지는 동안 가장 좋은 복을 빌어. 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함께 만나게 하소서. 아일랜드의 컨트리 가수 나단 카토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찬송가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마라나타 켈틱 힘스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옥스퍼드 카메라타의 연주로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Oh, clap your hands 들으셨고요. 이어서 내 길이 너를 맞이하기를 May the road rise to meet you 나단 카터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가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마라나타 켈틱 힘스의 연주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부족함 없이 돌보시고 함께 하시며 영원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시편 23편.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시편 23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시편 23편 소프라노 한경미의 목소리였고요. 웨이홈이 부른 내 이름 아시죠? 그리고 In Christ Alone,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미국의 7인조 아카펠라 그룹 BYU 보컬 포인트의 연주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려요. 진영님이 보내주신 뉴턴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스티브 그린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들려드려요.

오늘 아침 달리기처럼 작은 걸음들이 모여 신앙의 거룩한 루틴이 된다는 이야기 나누었지요. 하루하루 열심히 달려오면서 마음처럼 되지 않아 주저앉고 싶은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따라 이 쉬지 말고라는 말씀이 대단한 성과를 내라는 다그침이 아니라 흔들리는 날에도 주님과 눈을 맞추는 그 작은 습관만큼은 놓지 말라는 따뜻한 응원으로 들려옵니다. 이제는 삶의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자책하기보다는 주님, 흔들리는 마음도 온전히 맡깁니다 하고 주님 앞에 먼저 내려놓아 보시면 어떨까요? 주말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쉬지 않고 응원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히 쉬시면서 은혜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0: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소망은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특히 이사야 43장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 암송하면서 새 일을 기대하게 되는데 우리 올포원 가족분들의 삶은 요즘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네요.
1: 저를 찾아보겠습니까? 네.
0: 요즘 얘기... 일이 많으시잖아요.
1: 너무 아니 요즘 여기저기서 뭐 유튜브나 뭐 인스타에 짤로 뭐 이제 성공한 뭐 커피 사업가 뭐 김정화 이런 게 돌아다닌다고 막 네.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모르거든요. 우리는 몰랐는데 이 커피를 통해서 이 선교지에 커피 나무를 심어주고 이걸 사주다 보니까 이런 카페 일을 하게 됐고 이제 카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일들이 계속 선순환이 되는 이런 새로운 일들이 있는데 아 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사명들을 주셨구나라는 것 그걸 좀 깨닫고 있어갖고 아 이 사명을 정말 더 열심히 이제 새로운 이막을 위해서 준비하겠구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2: 네. 네, 저는 뭐 새 아들을 키우는 네. 그 사명을 감당하느라 어떤 새로운 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을까 싶었는데
1: 셋째 보여주셨잖아요. 넷째를 보여주셨어요.
2: 아,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새 일들을 하나님께서 조금 조금씩 열어주고 계신 것 같아요.
0: 네, 예.
3: 공채 개그맨 그 이상의 역할.
4: 그래서 원래 있었던 무대가 사라져서 걱정했지만 그 무대보다 더 큰 무대를 주셔서 그쵸. 많은 곳에서 좀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헌금도 더 많이 내고 네, 수입도 좋아지고 세일이 세수를 세 무대에 담고 있는 중입니다. 아.
5: 저도 뭐 올포원을 하면서 진짜 세일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지금 새 남자친구만 오면 되거든요.
1: 남편 말고?
5: 네.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네. 남편은 안 되죠.
0: 저만 해도 저는 이렇게 전성기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즈음에 올포원을 시작하게 되면서 요즘에 정말 열심히 다시 새롭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는 뭔가 좀 이렇게 남다른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들 경우에는 어떠신가요?
6: 그 새로운 일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멋있는 말 같지만 그 사실은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방송 표현으로 맞을지 모르겠지만 개고생이거든요.
1: 맞아. 방송 표현에 안 맞는 것 같아요.
6: 그렇습니다. 뭐 따라서 뭐 편집하시겠죠.
0: 네.
6: 근데 이제 왜냐하면 사람은 익숙한 걸 하고 싶고 예측 가능한 일을 하고 싶은데 새 일이라고 하는 건 밑도 그쵸. 끝도 없고 어디가 끝인지 어디가 초입인지 어디가 쉬는 타임인지 모르고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역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 같고 뭐 저한테는 개척도 그랬고 청소년 사역 시작할 때도 그랬고 목회 사역도 마찬가지였고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너 목사 될 사람 같지 않다. 너 진짜 신학할 거냐? 목사님 맞으세요? 이런 말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제가 생각했던 데가 아니라 그래서 그 주신 믿음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한 게 아닌가. 뭐 제 뭐 집념이나 뭐 아니면 또 뭐 인내심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세일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딱 시작됐을 때 오늘 방송이 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정 목사님.
7: 네. 저는 들으면서 다음부터 제가 첫 자리에 앉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네. 이야기를 아주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보다 훨씬 너무 잘해주셔서
0: 네.
7: 근데 제가 마침 두 번째 걸 준비했습니다.
0: 네.
7: 두 번째 걸 이야기하면 저는 하나님이 세일을 시작하실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쓰시지? 라고 하는 놀라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세일이 시작되면 과거의 어떤 것들도 참 합력할 선을 이룬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0: 네.
7: 두 번째 대답도
0: 네,
7: 괜찮았죠?
0: 괜찮았네요.
8: 제가 사전에 전달받은 콘티에는 간단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 부분을 요구받았는데
0: 네.
8: 앞에 두 목사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제가 좀 네. 적응하기가 지금 좀 어렵습니다. 저는 지루한 저의 일상에 하나님께서 세일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면 좋겠다.
0: 네.
8: 그런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0: 네. 그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어떤 설교를 통해서 또 저희에게 은혜를 주실지 궁금한데요. 강은동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달려갈 텐데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오시면 아버지가 오시면 곁에 가는데 한 시간 이렇게 더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가 이제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 이제 눈치 보고 있다가 싹 어디 가시면 어머니 할머니가 꼭 저를 업고는 과자 사러 가자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과자 사러 가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과자를 잘 안 먹거든요. 그때 과자 사러 가자 하는 게 지금 여기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아시겠지만 과자라는 건 거의 이게 그 선악과보다 더 강력한 그 이 유혹이었거든요. 왜냐면 일주일 내내 있어봐야 먹을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 옛날 나온 제품 중에 요즘도 나오더라고 자야라고 있었습니다. 예. 라면 부장님 아시죠?
1: 왜 아는 걸까요?
0: 연식 있으시면 아시면
2: 부장님만 아시죠.
0: 근데 그거 하나도 그 한 봉지를 엄청 익혀서 먹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과자 사자라 가지고면 엎혀가지고 가면 딱 돌아오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바닷가에서 시간표도 없이 아침에 딱 나와가지고 나는 자연인이다. 저는 그때부터 찍었거든요. 늘 이렇게 뭐 캐먹고 뭐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학교를 가라 그러는데 제가 되게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1, 2교시 수업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정말 자율성이 뛰어난 놈이었습니다. 아무리 제도권 교육이 나를 밀어넣어도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늘 놀이터에 애들 다 학교 가고 그네 타고 있으면 옛날엔 동네 아줌마들이 참 오만 간섭을 많이 하셨거든요. 너 왜 학교 안 가냐? 그러면 뭐 오후반이냐? 이 오후반 알아듣는 분도 또 연식 있는 분도 아실 텐데 오후반이냐? 그러면 아니다. 그 너 왜 학교 안 가냐? 그 내 인생에 자꾸 개입하지 마라. 그리고 가서 이제 학교에서 한 일이 2교시쯤 들어가면 선생님이 뒤로 가라. 그럼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걸상을 드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제가 그 이두근 삼두근 막 키웠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럴 일이 다 알았나 보죠. 그래서 늘 저는 무언가가 내 자리라고 생각, 내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되는 생각이 없이 늘 떠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지나면서 이제 깨달았죠. 아, 나는 공부를 그닥 잘하는 놈이 아니구나. 근데 명절이 되면 친척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친척들 들어보니까 다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그럼 뭐 이렇게 뭐 공부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서울대 들어가고 뭐 유학 가가지고 미국 대통령 상 받고 그런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DNA는 좋아요. 나만 빼고요. 그런데 이제 나는 잘 안 되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생의 변환점들이 몇 번씩 생겼던 것 같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고 막 선생님이 인정해 주시고 성적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신학이라고 하는 장르에 들어가지고 사역을 또 시작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여쭈었던 게 이런 거였거든요. 하나님 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이거든요. 하나님 날 지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뻔한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길이 아닌 것 같고 길이 없는 것 같은 인생 속에서 그게 때로는 실패고 잘못이고 어그러진 것 같고 갑자기 오원영 선생님 모셔가지고 정리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 그래서 사실 이 방송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팬데믹 이후에 정말 원하던 원치 않던 새로운 길로 막 하나님이 끌고 가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느끼는 분들은 믿음이 좀 좋은 분들이시고 되게 억울하게 어쩔 수 없이 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단어를 바꾸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간 삶이고 어쩔 수 없어서 그걸 한 것인데 그게 마지막에 결정차 한 방이 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목자이고 싶었을까요? 아버지가 맡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빈들로 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들을 그 양들을 돌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니까 갑자기 그 어쩔 수 없는 일이 사명으로 의미로 가치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양을 지키려고 했던 그 물맷돌이 이스라엘을 지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지금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커리큘럼은 한 번도 변함없이 어쩔 수 없이 혹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의외성 속에서 하나님의 길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신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신다. 그리고 나를 가르치시고 그 길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3: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오늘이라고 하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0: 꼭 걸어가 본 적이 없는 인생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어쩔 수 없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걷지 못해 앉은 채로 살아가며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 기적이 소개가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성경이 이 사람을 소개하는 방식이 상당히 모욕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왔을 때 대학들을 다니면서 한 2년 정도 강사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모임에 갔는데 거기 한 교수님이 저를 소개하는데 보따리 장사야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때 굉장히 부끄럽고 슬펐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수십 년의 삶과 수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따리 장사로만 정리되는 그런 인생의 순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죠. 노래도 지어졌을 정도입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눈치 있으면 같이 해주실 텐데 눈치 없는 줄 알고 제가 여기까지만 준비했어요. 그런 노래 다 아시잖아요. 다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뭔지는 아십니까? 다 모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베드로의 이름도 알고 마르다의 이름도 알고 바디메오의 이름도 알지만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단지 유명하다라고 생각할 뿐이죠. 단지 4장에서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의 40여 년의 인생이 이렇게 딱 한 줄로만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유일한 소개이죠. 어떻게 한 사람의 40여 년의 인생이 이렇게 불쌍하게만 정리될 수 있을까? 그러나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30년, 40년, 50년, 80년의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나에게 자랑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내 인생이 실패했습니다. 사업도, 가정도, 교육도, 건강도, 결혼도 실패했습니다. 나는 안진뱅입니다.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까? 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태껏 해온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 대한 소개가 이 지금 이 순간에 초라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슬픈 것은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렇게 소개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이 그 순간에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의 환경이 그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죠. 그는 고린도 양식의 금과 은으로 치장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알려진 성전의 미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슬픔 아닙니까? 세상에 꽃이 활짝 폈는데 내 마음이 슬픈 거예요. 날씨는 좋은데 내 마음에는 먹구름이 낀 거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 옆에 있는데 인생은 가장 비참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더 슬픈 것은 이 사람의 인생에 결코 더 이상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삶이 날마다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었다. 성경은 전하죠. 그 세월이 40여 년의 탈출구가 없는 그런 광야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죠.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는 만남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금과 은이 없는 초라한 갈릴리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금과 은이 없는 사람입니다. 참 초라한 소개이죠. 먼저 나는 금과 은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소개할 때 참 초라하지 않습니까? 금과 은뿐입니까? 그에게는 권력도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 사실 돈 달라고 구걸하는 인생도 초라한 인생이고 돈 없다고 말하는 인생도 초라한 인생들이죠. 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그 앉아 구걸하던 사람에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는 것을 증언을 합니다. 이것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의 문제를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라.

0: 있습니다. 금과 은이 없는 초라함이 하나님이 새일을 시작하는데 전혀 장애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장애물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새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면서도 금과 은을 위한 자리는 마련해 놓는데 정작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양보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운전대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이죠. 그분께 일하실 자리를 넘길 때에 이 금과 은이 없는 초라한 인생들 사이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새 일이 시작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착각하는 것이 있죠. 사실은 금과 은이 없고 구걸하는 인생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구걸하는 사람, 이 사람의 문제는 그가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40여 년 동안 성전에 언저리에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은혜 언저리에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죠. 은혜의 언저리에서 은혜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 이런 것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금과 은으로 치장된 미문 옆에서 금과 은을 가지고 머무는 삶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의 중심으로 초대하셔서 결국 예배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다. 저는 이런 기대를 합니다.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새 일을 행하실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양보할 때 그 새 일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낙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그 일이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겸손히 그 자리를 양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1: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질문을 한번 바꿔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면 교회 다닌 사람들은 그 답이 스테레오 타입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은혜로운 분, 선하신 분, 뭐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분, 뭐 이렇게 보통은 그렇게 다들 말을 하시더라고요. 누군가 저에게 그러면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괜찮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 잘 되는 꼴 죽어도 못 보는 꼴. 인생의 여정에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토해놓았던 내 기도가 외면되어졌던 날들. 내가 가고 싶은 인생의 방향은 이쪽이었는데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잡아 끌던 날들. 이런 날들이 저의 인생에서는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한 인생과 한 교회에 행하실 때 대부분은 그걸 잘 예측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인 창세기 12장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들을 창성케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내용은 12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내용인데 11장에 보시면 족보가 나와요. 특별히 셈 족속의 족보를 쫙 언급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데라 다음에 아브라함 족보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내가 될 사례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11장이고 12장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다면 그의 아내 될 사람은 아이를 굉장히 잘 낳는 건강한 여자를 선택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게 맞지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0: 어떻게 사라와 같은 존재를 아브라함의 짝으로 맺어주고 있나 말이죠. 이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일을 성취하고 이루실 때 항상 이런 방식으로 이룹니다. 인간의 무능함을 드러내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없으며 능한 자가 없으며 문벌 좋은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붙잡아 세상을 전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들 쪽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한계, 삶의 누추함, 또 부족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새 일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데 조금의 방해거리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새 일을 수행하는 자리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목회하고 있었던 우리 행신교회를 떠나서 울산으로 가서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초입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 표정 보면 여유가 묻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까지 전도사와 목사로 한평생 살면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고백했듯이 저 삶에 어떤 삶들이 밀려올 때 늘 두렵고 고통스러웠고 떨었고 힘겨웠습니다. 안 그런 것처럼 웃으며 연기하며 산다고 저 인생이 굉장히 공고했던 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울산을 향하면서 저 마음이 옛날같이 그렇지 않다는 저의 내적인 상태를 저 스스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30년 40년 사역을 하면서 지내오는 이 세월 동안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전전긍긍했던 제가 그런 삶의 경험들을 통과하면서 특별히 행신교회에서의 7년 동안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봄날 같은 날을 잠시 주신 것 같아요.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이제서야 비로소 정말 하나님이 내 삶과 인생을 붙잡고 계시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라고 저는 고백을 했지만 그것이 저의 세포와 감각으로 온전히 느껴서 그 고백을 토해놓았던 것은 아니에요. 이제서야 좀 알겠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 나의 준비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일을 이루시고야 마신다는 것. 내가 준비한 것, 나의 능력이 이 일의 성패를 가르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굴 표정이 밝은 것. 올포원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조건,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고민, 그것을 그대로 간직하십시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 위에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며 여러분 생애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지를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목도하시는 복된 신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잘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감각하고 느낄 수 있는 그 은혜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2: 생각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참 다르다는 걸 매 순간순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오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한 번

0: 확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걸 보게 되는 은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특별히 세 분 목사님들을 오늘 이렇게 모신 이유가 목사님들의 삶에서 어떻게 또 새일을 이뤄가고 계신지 좀 더 이렇게 듣고 싶었어요.
1: 맞아요. 아까 말씀 표현해 주셨는데 말씀으로 전혀 말도 안 되는 일들. 근데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새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런 지점들이 있으시잖아요. 딱. 근데 그렇게 말도 안 되고 이해 안 될 때도 있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일들을 더 듣고 싶어요, 사실은. 시간이 너무 모자랐어요.
2: 저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가장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의 연약함들을 사용해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에게 가장 새로운 일은 목사가 된 게 새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섬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난한 목사들, 개척계 목사들에다가 사람들 많이 피했기 때문에 말을 오랫동안 안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나 이제 현상이 생겼는데 말 더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서울말씨 쓰죠?
3: 네.
2: 말 뚝뚝발 하는 것 같죠? 그래도 혹시 여러분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입술에 굉장히 힘을 많이 주는 편이에요. 제가 아내와 결혼할 때도 제 아내가 저에게 그 어머니에게, 장모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 다 괜찮은데 말을 더듬어. 이게 그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말을 더듬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한다는 건, 특히 설교를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버릇이 편한 자리에 남아있어요. 제가 제일 상처받는 것이 우리 애들 때문에 상처받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뭐라고? 뭐라고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발음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말 더듬고.
4: 몇 학년입니까?
2: 지금 이제 대학생들 됐어요. 지금 이제
0: 어린데. 네.
2: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로 인도하신 건 저에게도 굉장히 새로운 일이었고 저의 초라함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건 빨리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의지하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으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을 텐데 초라하니까 오히려 시간이 좀 짧아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의지하자. 하나님께 의지하자. 그래서 제가 모든 길을 갈 때 저는 지금 초라함들이 많이 있지만 걱정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겠다. 하시면 되겠다. 아주 서울말씨로 아주 똑똑하게 제가
0: 발음
2: 말씀을
0: 좋으신데요.
2: 드렸습니다.
0: 네, 그럴게요. 네.
4: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5: 목사님 자꾸 서울말 이러시는데
4: 오늘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0: 세 분 다 사투리를 쓰시는 분들이시고요.
4: 목사님께
5: 좀 뭐 개인적으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말씀을 이렇게 좀 더듬는 거,
2: 네.
5: 그거보다 더 고통은 아무리 노력해도 표준말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그거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2: 알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가 따로 회개를 좀 하겠습니다. 네.
5: 저는 뭐 조금 전에 설교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설교를 하고, 울산으로 가서 이제 새롭게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항상 어떤 일을 새롭게 하게 하실 때는 항상 저 내면의 동기를 확인시키시더라고요. 네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진짜 이유와 동기가 뭐냐. 다른 히든 모티브가 있지는 않느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제가 72년생이니까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51살이거든요. 50이 넘어가고 나니까 인간이 비루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한 40대까지만 하더라도 열정이 있고 주를 향한 마음들이 순수해요. 근데 한 50 넘어가고 교회도 안정되기 시작을 하니까 누리고 싶은 거야. 그 옛날에는 아무 조건 없이 헌신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대우해준다. 자꾸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제는 노후 준비 슬슬 들어가야지 이런 뭐 마음들. 또 가족들이 처한 현실들. 이제까지 나로 인해서 고생했으니까 이 사역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가족들에게

0: 보상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저 가운데서 계속해서 올라오더라. 그런 것들이 봐줄 만한 지점이 있긴 하지만 목사로서 그런 나를 뒤돌아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괴롭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처음 부르셨을 때의 그 소명의 이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이탈해 가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읽었던 그 헨리 나우엔의 책 중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욕망은 상향성의 삶을 추구하고 소명은 하향성의 삶을 추구한다. 그 문구가 저의 영혼을 쪼갰어요. 여기서 결단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 안정된 사역지를 떠나서 다시 한번 울산으로 가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형편과 다른 사람의 소명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너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안정된 사역지에서 사역하는 자리로 부름받은 목사가 아니고 너와 함께 개척 초반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함께 걸어왔던 우성균 부목사, 그의 인생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저에게는 또 하나 큰 부담이었어요. 나만 부름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우 목사님의 삶에서 우 목사님의 소명을 성취하고 이루게 하는 그 길을 담임 목사로 내가 열어야 되겠다. 이런 두 가지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갈등을 시작해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새일 아닌 새일을 시작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 같아요. 뭐 그 정도입니다. 네.
1: 참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이렇게 허를 탁 치르고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불가능한 것도 이뤄가시는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사실 그 우리들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은 다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또 궁금증들도 생길 것 같은데 오늘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2: 그 궁금한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일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운전대를 하나님께 진짜 맡겨드리는 게 좀 쉽지 않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전창희 목사님?
3: 제가 보니까 그 질문은 사실은 제가 그 질문을 드리면서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첫 번째는 분별이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우리가 안 따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분별을 못할 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왜 내 뜻과 다르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강요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많이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실망하냐면 내 생각대로 안 됐으니까 실망을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1: 그렇죠.
3: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결국 도달해서 하나님과 내 뜻이 달랐는데 그러니까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더 좋게 보여야 되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사이에서 고민하냐면 아무리 봐도 내 뜻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야 좋아 보일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홍해 밑에 길이 있다는 걸 홍해를 드러내기 전까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4: 그러니까요.
5: 맞아요.
3: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는 우리의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더 좋게 보이는 건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열왕기 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엘리사와 게하시가 아람 군대 둘러싸이게 돼요. 죽게 된 거죠. 사람 같으면 미리 그 도망가고 안의 계획들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꼼짝없이 포위될 때까지 그냥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게하시가 결국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더 계획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이런 계획들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딱 하나예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딱 눈을 열었더니 그때 안 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야, 자기의 계획은 아마 미리 도망가.

0: 그거 하나님 알려주시면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됐는데 하나님 눈을 딱 열어보시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좋아 보이냐면 그 뒤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더라. 야, 아람 군대가 좋아 보여요? 불말과 불병거가 좋아 보여요? 불말과 불병거가 좋아 보이죠. 하나님과 내 뜻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좋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줄다리게 하는 것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아직은 모르는데 기가 막히게 시작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성령님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1: 제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제 인생이 잘 돼본 적이 잘 없거든요. 그 뭐가 막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일이 일어나고 근데 이제 인생 살면서 더 푸른 교회만큼 잘 된 일이 잘 없거든요. 아, 있구나. 결혼한 거. 이거 꼭 이게 7월 8일 제 아내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데 제가 갑자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큰 교회에서 훈련 받아서 이분들을 관리하는 능력을 전수받은 적도 없고 늘 광야 같은 데서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한 번도 교회 사역을 떠난 적이 없지만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하나였어요. 동역자들을 향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었냐니까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회의를 할 때 진짜 제가 생각 못했던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 이게 하나님 뜻이 더 멋있구나. 그러니까 세상은 야 방어적으로 만들고 너 그거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멋짐에 내가 매료되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이거 한번 살아보자. 이거 내가 힘들 어차피 사는 거 다 힘든 거고 밥 먹고 사는 거 쉽지 않은 건데 그렇다면 나한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그 다 과감하게 한번 하나님의 멋짐을 살아내고 담아내는 인생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우리 동역자들 때문에 들었던 거거든요. 이게 제가 아까 말할 때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동역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마음이 또 한번 이렇게 막 설레는 거예요.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두 번 다시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아내는 그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요건 좀 편집해 주시면 좋겠네요.
2: 아니, 세 분 말씀 들으니까,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분들에게 이렇게 맡기셨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죠?
3: 네.
2: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또 좀 두려운 질문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 하나님이, 몇 번이나 얼마나 더 새해를 맡기실까. 지금까지 이런 걸 또 겪었는데 또 다시 겪으라고 하나님 또 이제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몇 번이나 그러실까 뭐 예상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아까 조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뜻을 조금 더 아름답게 멋지게 하는 것처럼 이번엔 그러면 하나님께 바라고 싶은 새해이 있으신지 히든 숨겨진 나의 어떤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것까지도 다 그냥 오픈할 수 있는 하나님께 바라고 싶은 새해이 있으신가요? 세부 목사님
1: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즘 그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매일같이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름 불러가면서 저는 고용주가 되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동역자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르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길을 만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장을 마련해주는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그러려고 하니까요 제 생각을 끊임없이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감이 드는 것을 세상의 안정감 일반적인 안정감을 좀 주님께 보루하고 하나님 주신 그 도전과 그 좀 그런 것에 좀 제 마음이 더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속에서 되게 두렵지만 끊임없이 새해를 좀 주셔야 제가 마지막까지 실수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또 하나는 그게 우리 제가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동역자들이 또 후배 동역자들에게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
2: 맞아요.
1: 근데 사실은 요즘 참 좋은 목회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맞아요. 얘기하고 교회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일을 광야에서도 더 힘들고 어려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일들을 해내는 일을 우리 후배들을 통해서 보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0: 저는 안정형이에요. 네. 새일을 행하시는 것들에 대한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하나님 저는 벌써부터 은퇴를 꿈꿔요. 사실은 은퇴를 꿈꾸고 야 어,

0: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목회를 오래 하시는 그 열정이 있으신 분이 있지만, 아, 전 60만 돼도 하나님 60까지 사용하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 이후부터 좀 제가 살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그런데 이제 그 저에게 세일을 행하신다면 하는 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건, 그런 마음이 남아있어요. 저희 교회가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해요. 변방이다. 시골에 있으니까 변방이에요. 변방이다. 중심이 아니고 변방이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인데 교회가 좀 소문났으면 좋겠다. 어떤 소문이냐면, 아, 교회 다니니까 행복하더라. 아, 교회 다니니까 청소년들이 많아지더라. 아이들이 많아지더라. 그런 교회가 저 시골에 있다. 되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보면, 우리 교회 뭐 시골 교회가 저런데 우리 교회 못할 거야? 이런 마음이 좀 들게 하는 소문 좀 났으면 좋겠다. 이런 일을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비슷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학교 교수로 있었잖아요. 제 제자들이, 젊은 목회자들이 참 많아요. 그 목회자들이 이 시대에 꿈을 잃지 않고, 아멘. 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아멘. 좀 어렵지만, 하나님 쓰시면 되는구나. 그런 소망을 주는 사역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1: 하나님께서 저의 남은 인생에서 몇 번이나 더 하나님의 세일을 저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는 길이 편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들어요.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스타일 아니에요.
2: 맞아.
1: 내가
2: 맞아.
1: 가기 싫어하는 것, 해야 되는데 하기를 원치 않는 그 일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제 인생을 몰아넣으시더라고요. 그래도 부름받은 사역자로서 이제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현장에서 지역교회를 세우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저의 짧은 목회 경험을 통해서 가지는 안타까움들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저의 사역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갈망이 있어요. 그게 하나는, 어느 순간 교회를 이렇게 교회 안을 들여다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를 못 와요. 우리 시대에 도시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헌신의 수준, 헌금의 종류, 이런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눈치 안 보고 기쁜 마음으로 테이크할 만한 상황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신교회도, 행신교회를 사역을 하면서도 중반부 이후에서 제가 가졌던 괴로움과 안타까움은 그거였어요. 어느 순간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들이 안 와요. 다 어느 정도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우리하고 대화가 통하고 나와 교양과 취미가 비슷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제법 갈등이 없이 재미나게 지내는 교회, 그게 우리 행신교회가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그 괴로움이 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이런 문제들을 한번 극복해보고 싶어서 추리닝 주일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을, 그 주에 교회 올 때 전부 다 추리닝이고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못했는데, 울산에 가서 세워지는 교회는 교회 이름을 낮은담 침례교회라고 이렇게 지은 이유도 저의 지향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찬송을 부를 때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우리가 그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나 교회에 올 수가 없잖아요. 저의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 진실로 아무나 이 예배당 안으로 와서 한 가족이 되어지는 역사,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가지는 바람은, 제가 이제 개신교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의 어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을 이렇게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 많은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종교적인 영역에 다 한정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할까? 어떻게 기도할까? 이 진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종교적인 영역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해내는 일상신학이라고 할까요? 그 일상신학을 온전히 구현해내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울산에 있는 교회를 세워주시면 좋겠다. 아멘.

0: 저는 아, 네. 그 아. 소원 가지고 울산으로 향합니다.
1: 아, 멋지다.
2: 진짜 네. 너무 멋있다.
3: 박수?
2: 아, 이거 박수 쳐도 될 것 같아요.
3: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결코 세상의 그 화려한 성공의 꽃길만은 아닌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더 놀랍고 더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광야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 살아내는 신나는 우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성경을 읽다가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궁금증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 올포원의 시청자 질문타임 순서로 보내주시면 목사님들의 시원한 답변과 함께 선물도 준비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이제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하고 마칠 시간인데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강 목사님부터.
2: 또 다른 분. 내 인생을 이끄시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문. 그리고 우리를 점점 후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룩한 문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4: 저는 양보된 운전수다. 네. 운전사다. 라는 것이죠. 양보를 하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분이 운전사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 새 일을 하는 길을 갈 수 있다.
0: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분, 그러나 순종하고 싶은 분,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3: 네. 자, 우리 올포원 가족분들의 한마디 정리도 궁금해집니다.
5: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한마디로 저는 장거리 운전 하기 싫거든요. 장거리 운전. 맨날 요즘 제가 뭐 사역이나 카페일이나 다 너무 바빠져갖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울산, 경주, 뭐 제주, 집회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운전하고 갈 때 너무 가기 싫은데 하다 보면 좋은 거예요. 이게 내려가는 그 길이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듣고 싶은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자연도 보고 이 길이 이 운전하는 게 즐겁더라고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그래서 새일 하시는 하나님은 저에게 좀 이렇게 처음에는 힘들고 두렵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가다 보면 또 되게 즐거움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같다는 걸 오늘 세 분 보면서 좀 이렇게 제가 깨닫게 됐어요. 네.
6: 저는 꽃보다 십자가 네, 꽃길보다는 십자가의 길인 것 같다. 네. 네.
7: 이 뜻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페이스메이커다 하겠습니다.
2: 같이 뛰어주는
7: 설명할까요?
2: 같이 뛰어주는. 네.
7: 아. 그러니까 꼭 옆에서 항상 같이 어느 정도
2: 네. 맞아.
7: 혼자 두게 두시진 않는 것 같아요.
2: 네. 그게 참 멋있지.
8: 저는 생각대로 되지 않게 만드는 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솔직히 좀 짜증 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또 펼쳐질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3: 네. 하나님께서 새 일을 맡기실 그 일꾼들 이제 뽑아두고 여기 보시면서 아주 뿌듯하게 보실 것 같은데요. 오늘 끝인사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9: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놀라운 새 일로
10: 하나 되는 시간
11: 올포원.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0: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은 무언가 잃을 게 있다는 생각의 함정으로부터 여러분을 피하게 만들어줄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아무것도 없는 벌거숭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항상 갈망하며 우직하게 사세요.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 졸업 연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이라는 두 글자. 이 단어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표현 중 하나라면 이거 아닐까 싶어요. 행복은 좋아하는 건 늘리고 싫어하는 건 줄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뭘 좋아하고 또 뭘 싫어하는지 혹은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잘 파악하는 게 먼저여야 할 것 같고요. 어떠신가요? 내가 좋아하는 거 반대로 또 내가 싫어하는 거 어떤 이가 물어보면 바로 대답할 수 있으세요? 글쎄 라면 지금 한번 뭐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좋은 건 조금씩 늘리고 싫은 건 또 가능한 줄이도록 노력할 때에 행복과 평안은 자연스럽게 또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의러브의 좋으신 하나님 들으면서 2026년 7월 18일 토요일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뭔지 누가 물어보면 바로 대답 가능하십니까? 예. 이런 거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점차 좋아하는 걸 확장. 예. 그럼 행복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반대로 싫어하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체크해보고 요거는 좀 줄이고 거리 두고 이런 노력들이 더해진다면 내 마음이 더 평안해지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함께하고요.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씨 가족들의 신청곡 쭉 끊지 않고 나누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오늘 채워갑니다. 우리 장지영님 청하신 곡부터 들을게요. 박요한, 그 사랑 얼마나. 그리고 오정미님 신청하신 His Plan, 나의 기도. 아비가일님께서 듣고 싶어 하셨던 사랑이야기의 돌보심도 이어지고요. 조셉님 청하신 김명식, 믿음의 모험. 최민경님께 전합니다. 어노인팅,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어노인팅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최민경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조셉님께 전한 김명식 믿음의 모험 아비가일님 청하셨던 사랑이야기의 돌보심 그리고 히스플랜 나이기도 이 곡은 오정미님 신청곡이었고요. 장지영님 청하셨던 박요한의 그 사랑 얼마나까지 다섯 곡을 배송해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주말 배송곡 문자 2102번으로 청하신 곡 홍순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그리고 8751번으로 청하신 이경미의 전부 봄보로봄님 청하신 잔치공동체 우리에겐 복이 있다 여기 한 곡 더 이어갑니다. 왼손 공기 다리님 청하신 조승우의 오 놀라운 구세주

그늘에 핀 무명초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푸르러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 순응하건만 나는 향도 없는 내놓을 것도 없는 빈손 빈 몸입니다. 나는 진정 부끄러운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늘 목이 말라 내 하나님의 강에서만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강물 속에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 내 하나님은 진리의 강, 거짓 없이 흐르는 풍요의 강, 잃어버린 나의 겸손을 비추는 거울의 강, 무뎌진 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강, 내 하나님은 끝도 없는 큰 강, 내 하나님은 하늘을 그림 그리는 강,

조승우의 오 놀라운 구세주, 왼손 공기 달인님께서 청하신 곡이었고요. 봄보로봄님 청하신 곡, 잔치 공동체 우리에겐 복이 있다. 8751번으로 청하신 곡은 이경미의 전부고요. 2102번으로 청하셨던 홍순관의 은혜의 강가로까지 네 곡을 전해드렸어요. 1부 마지막 곡은 차돌림 신청곡입니다. 마커스, 주는 완전합니다. 이 곡 듣고 2부에서 뵙죠.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1: 용서란 상대방을 위해 면죄부를 주는 것도 아니고 결코 상대방이 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닌 나 자신이 과거를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용서란 말은 그리스어로 놓아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놓아버리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나 자신을 위해. 미국의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의 말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주말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도 문을 열었고요. 1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2부에서도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씨 가족들의 신청곡 쭉 끊지 않고 전해드리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함께할게요. 산바다님 청하신 곡 강승민의 날마다 듣고요. 나다운 계절님께서 청하신 곡은 팀룩월십 줄을 찾는 모든 자들이, 그리고 여행지기님 신청하신 단오월십의 내가 매일 기쁘게도 듣고요. 축복님 청하신 곡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그리고 소나무님 청하신 한웅재 일상은혜.

한홍재의 일상 은혜. 소나무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축복님 청하신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그리고 단오월십 내가 매일 기쁘게, 이 곡은 여행지기님의 신청곡이었고요. 나다운 계절님 청하신 팀룩월십 줄을 찾는 모든 자들이, 그리고 산바다님 신청곡 강승민의 날마다까지 5곡 배송해 드렸습니다.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오래된 유럽의 한 수도원에는 깨어서 잘 지키라, Watch well이라는 문구가 깊이 새겨진 큰 돌이 놓여 있습니다. 이 문구는 멕시코 혁명 당시엔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지키던 군인에게 졸지 말고 깨어 적군의 움직임을 살피라 하는 경계의 구호로도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깨어 지켜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도는 말세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자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것도

예고 없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발걸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언제 울려 퍼질지 모르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등불을 더욱 밝혀야 할 때입니다. 최후의 5분,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성도를 찾는 주님께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그날 주님을 영접하는 데 실패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시길 힘써 기도합시다.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만이,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하늘

온누리 교회 예배 사역팀이 부른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닉네임 러브유님 청하신 곡 들었고요. 핸섬님 청하신 위러브의 살아계신 주, 소망의 바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는 우리 최영수님께서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포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앞서 천관웅이었죠. 파수꾼의 노래까지 다섯 곡을 배송해 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김민철 목사님의 칼럼 깨어 예비하라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 말세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 샬롬 생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오화평의 피아노 연주 온 맘 다해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남들은 다 달려가는데 나 혼자만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현실에 도전해 나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것, 땀 흘린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 삶의 의미는 충분합니다. 이정하의 우리 사는 동안에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새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길을 보았습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주님처럼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 436장 찬송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마드리갈 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이한숙의 음성으로 주님의 귀한 말씀은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이사야 4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약하신 새 땅의 신용옥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먼저 전해드린 곡은 네 병든 손 내밀라고 글로리아 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김관호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주님께 영광.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곡의 찬양을 함께합니다. 먼저 유은성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보내드리고요. 러빔과 한부영이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이어집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십자가를 내가 지고 문은희의 찬양으로 먼저 들으셨고요. 만유의 주 앞에 서울 테트라합창단이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은 자비하신 예수여 기동남성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아롱별님께서 신청하셨던 찬양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안성진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박운성님의 신청곡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나무엔의 찬양 함께하죠.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18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오늘은 우리를 위한 생명의 빛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빛은 언제나 조용히 옵니다. 소리 없이 창을 넘어들고 먼지 위에 내려앉고 굳게 닫힌 마음의 틈을 찾아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어둠 속에 머물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빛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를 빛 가운데 살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 얼마나 조용하고 단단한 사랑의 선언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연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 노래를 우리가 함께 부르기 원하십니다. 말씀 가운데서 밝고 따스한 빛을 받으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빛이신 주님, 우리의 삶을 비추사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신델라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서울 장신대학교 글로리아 코럴의 찬양이고요. 크룩스의 곡으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을 전해드립니다. 최미의 음성으로 나의 등 뒤에서 먼저 들으시고요. 포레이지 영 랄랄님께서 신청하신 천관웅의 미라클 제너레이션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때때로 눈앞이 캄캄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순간에 나도 모르게 비틀거리게 되죠. 다시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숨어있는 크고 작은 사랑을 발견해 나가다 보면 다시 삶을 사랑할 용기가 생깁니다.

김규화의 밤의 교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캄캄할 때 빛이 되시는 분, 흔들릴 때 길을 보여주시는 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오라토리오 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유혜정의 찬양 만세반석 열린 곳에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빛의 사자들이여 초롬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줌 있는 사람 일어나 1000번째 찬양인데요. 김상훈의 인도로 함께합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0: 베스트 슬립
1: 소리질라 고려 기프트 반총물 굿즈 반총물을 고려하라 휴리코 굿즈 고려
2: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 기프트
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홍성선의 찬양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함께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3일간의 연휴가 천국과 같은 쉼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쉼의 시간에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요?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꿈을 키워가는 그런 자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이힘의 잘하는 기쁨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비도 많이 오고 습도도 높고 기온도 높고 그렇지만 이럴 때 식물들은 정말 쑥쑥 자라나는데요. 자람이 없는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얼마나 불안한가요? 부모의 마음 역시 자라지 않은 아이는 고민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지 이러한 쉼의 시간에 우리는 더 쑥쑥 잘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말 편안한 시간에 시신캠프 함께해 주시고요. 1부는 이삭줍기로 2부는 워십앤프레이즈로 찬양예배 시간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종마늘빵, 본고장 특별양념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네가 행복하길 바래. 네가 잘 되길 바래. 김요한의 자녀 이 찬양 들을 때마다 왠지 마음이 뭉클해져요. 또 조찬미가 부른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역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는 그런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겠죠. 우리는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주일을 앞두고 있어서 더더욱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한 크리스찬으로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송미영 집사님께서는 늘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이집트 왕자 OST에서 When You Believe를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머라이어 키리 그리고 휘트니 휴스턴이 함께하는 멋진 듀엣곡이죠. 함께 보시고요. 마이클 W. 스미스의 A New Day, 하나님의 어린 양 찬양 해외 CCM으로 두 곡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경원선님 신청하신 나무의 내 바다 같은 주의 사랑도 오늘 이삭줍기 하고요. 배고픈 고질라님 신청하신 김종찬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역시 오늘 이삭줍기 곡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아버지도 엄마도 나의 자식들, 내 아들도 딸도 내 형제들도 내 친구도 이웃도 그 누구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나이다. 그렇지만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내미는 손, 그 손을 잡고 가자고 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의 물가, 그 십자가의 강가로 내가 갈 수 있다면 나는 평강의 안식에 거할 수 있겠나이다. 나와 함께 늘 동행하소서.

이집트 왕자 OST 머라이어 캐리와 휘트니 휴스턴의 When You Believe에 이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니우스 데이는 마이클 W. 스미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신청곡으로 나무엔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리고 김종찬 내 주의 은혜강가로까지 함께 해보셨어요. 2712님께서 모든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과연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밤도 캠프의 찬양에 귀 쫑긋 기울이며 함께한답니다.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귀 쫑긋이라는 표현에 아 정말 오늘 역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귀 쫑긋하고 계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멀리 토론토에서도 함께해 주시는 황태규 아빠님을 비롯해서 또 동경의 하호님, 고센맘님 등등 외국에서도 방송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역시 손 흔들어 드릴게요. 해도 농장님, 연일 이어지는 무더운 날씨 열대야까지 주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손길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손 송승현의 찬양 준비하고 있습니다. 2598님께서는 군대 간 큰아들이 문자를 보내왔는데 논산 연무대에서 진짜 목 놓아 부른 곡이 있다고 실로암 써주셨는데 씩씩한 저녁을 기도하며 함께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오늘 실로암은 오리지널 버전으로 준비했어요. 윤한기 목사님 음성으로 전해드립니다.

윤한기 실로암, 앞서 주님의 손 송승현의 음성 전해드렸어요. 1부 끝곡은 예수전도단 시선 준비했고요. 2부에서 워십 앤 프레이즈로 이렇게 라이브 워십곡들 쭉 이어서 찬양 예배로 함께합니다.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땅이 끝나는 곳에서 바다가 시작되고 바다가 끝나는 곳에서 땅이 시작됩니다. 언제 어디서건 끝은 끝이 아니라 늘 새로운 시작입니다. 조정민 목사의 잠언록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워십 앤 프레이즈로 함께하는 CCN 캠프 토요일 2부 순서 브리딩 워십의 All About You라는 곡 요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가 288회를 기록하고 있는 아주 뜨거운 워십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들으신 곡은 제목이 1004 천사예요.

AJ 워십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워십 앤 프레이즈로 함께합니다. 토요일과 주일 2부에는 찬양 예배 시간으로 우리나라의 워십팀의 부흥을 기대하며 찬양 전해드립니다. 자, 이번에 들으실 곡은 플리버 워십입니다. Awesome 주님이라는 제목의 찬양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예람 워십입니다. 챔피언 준비했고요. 찬미 워십의 헤븐리 보사라는 곡 있습니다. 함께 해보시죠.

풀리버 워십의 어썸 주님, 예람 워십의 챔피언, 그리고 찬미 워십, 굉장히 독특한 워십곡이었습니다. 헤븐리 보사라는 곡 함께 해보셨어요. 제목에 모두 영어 제목이 들어가는 찬양 함께 해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좋아요가 많은 곡으로 세 곡을 준비해 봤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 피아 워십이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워십 곡으로 나타났네요. 오늘 이 곡 준비하고 있고요. 원데이 워십의 하루의 은혜, 1609개의 좋아요를 받았어요. 그리고 요즘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신청을 많이 해주시는 곡이 있는데, 찐남매 워십의 파도를 넘어, 이 곡이

찐남매 워십 파도를 넘어 또 앞서 원데이 워십의 하루의 은혜 그리고 피아 워십 하나님의 부르심 전해드렸습니다. 아, 이번에 준비한 곡은 홍이삭 씨가 피처링으로 찬양한 회중 찬양 카우치 워십의 곡을 준비했어요. 나비 워십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도 이어갔고요. 워십 클라우드 주 예수 내 산소망 리빙 호프 함께 보시죠.

카우치워십 홍이삭 회중 찬양 나비워십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에 이어서 워십클라우드 주 예수 내 산소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은 우르르 워십의 내 마음 다해 전해드리며 물러갑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모두 승리하세요.

0: CBS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영 씨 집 미시령인가 하는 것 좀 빌려줘. 너랑 마지막 나눈 말이 이 전화였구나. 나도 모르는 곳, 너와 내 말이 끝난 곳. 강원도 어디 바람 많은 곳인 모양이던데. 요즘 내 무덤가에서 슴슴한 바람을 만나면 내가 몇 번을 잊어버리고 빌려주지 못한 미시령. 혹시 그곳에 내가 혼자 찾아간 것은 아닐까. 내년쯤 일시 귀국을 하면 꼭 찾아가 봐야지. 내가 혹시 그 바람 속에 섞여 살고 있을는지. 마종기 시인의 시 동생을 위한 조시 8 혹은 미시령의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두 발로 걸어다닐 때는 몰랐던 것, 바퀴를 굴리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 바로 인도에 있는 경계턱 장애물입니다. 이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를 타는 분들은요, 타는 사람들만이 아는 턱을 많이 만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다가 아니라 이렇게 턱을 없애거나 낮추는 일이 필요하겠구나, 중요하구나 새삼스레 깨닫게 됩니다. 동그란 바퀴가 순탄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도시와 마을의 풍경이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일이니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작은 배려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이 되길 바라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길 바라고, 또 모두가 다른 사람을 위한 일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오늘 첫 곡 아름다운 세상 유리상자 목소리로 들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할게요. 배추님이 신청하신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몸 김도현이 부릅니다.

답도다 김형미가 부른 곡이었습니다. 안주하는 여행자님께서 주말에 무조건 회사에서 듣는데요. 어떨 때는 집중이 되다가 또 어떨 때는 너무 좋은 곡이 나와서 일이 더뎌지기도 합니다. 근데 뭐 둘 다 좋은 거니까. 감사 정말 처음 듣고 감동받았다.

지선이 부른 감사, 이어서 은혜는 만나 같아서 장종택이 불렀는데요. 애인이 김이라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파란하늘님, 오늘은 다른 일정 없어서 에어컨 틀고 편하게 듣는데 세상 행복합니다. 행복이라는 게요, 예전에는 좋은 거, 큰 거 가지고 있어야 하고 매일 웃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 행복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며 알겠더라고요. 오늘 아무 일 없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또 봉사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다면 그게 행복이다. 맞죠? 파란하늘님과 같이 듣고 싶어서 걸어놨습니다. 한보영이 부르는 행복이란, 그리고 이길승이 이어서 부릅니다. 행복하게.

이길승 행복하게 그리고 한보영이 부른 행복이란 두 곡이었습니다. 레미콩이님께서 얼마 전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을 했는데 당양로에서 주는 격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일에 도전해 봅니다. 두렵고 걱정되고 가족들의 반대가 무섭지만 나아가 보려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너무 와닿습니다. 멈추는 이도 하시는 이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레미콩이님께 잘 될 거야 라는 그 말보다는 그렇게 결정하기까지 너무 애쓰셨고 그리고 그 결정이 옳은 결정이 되길 레미콩님이 최선을 다할 걸 알기에 또 응원하고 격려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다시 한번 힘을 드리기 위해서 정은의 목소리로 들을까요? 너에게.

레미콩이님께 드리는 곡, 너에게 정은이 불렀고요. 범키가 부른 하나님의 열심이어서 함께했습니다. 8751번님께서 신청하신 곡은 야베스의 기도예요. 워낙 많은 사역자들이 불렀는데 오늘은 사랑나무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사랑나무 앨범에서 야베스의 기도 그리고 조크라테스가 부른 주만 바라볼지라 두 곡이었습니다. 짝사랑님이 오셨어요. 그래요. 제가 주말마다 방송할 때 말씀드리는 게 평일에 근무이신 분들은 이 시간에 듣기가 쉽지 않은데 주말 기억하고 찾아와 주시고 방송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나눠주셔서 예, 전 너무 감사하죠. 시간 될 때, 예, 그럴 때 여유 있게 또 오십시오. 1부 끝곡은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 앨범에서 내 안에 중심이 주를 찬양 이 곡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CBS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2: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3: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0: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 자기 안에서 선한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 안에서 선한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그의 무의식까지 지배할 정도로 그에게 깊숙이 뿌리 내릴 때 그는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해방됩니다.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은 어느새 자신에게서 그리스도로 바뀝니다. 또한 그는 과거에 그를 가로막았던 수천 가지 장애물들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시대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잘못을 범할 때 후회하며 회개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패를 언제까지나 자책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는 로렌스 형제처럼 하나님, 저를 혼자 버려두시면 저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넘어지는 것을 막고 잘못된 것을 고치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로렌스 형제처럼 자기 잘못에 대해서 더 이상 개의치 않게 될 것입니다.

토요일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A.W. 토저가 지은 홀리 스피릿 성령님 가운데서 진정한 겸손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 나눴습니다. 이어진 곡은 장원규가 부른 겸손하고 겸손하라 장윤영이 부른 겸손까지 두 곡 들었어요. 저녁 시간에 정원님의 따뜻한 위로와 정겨운 목소리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좋았다면 또 이렇게 여유 있게 차 한 잔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평안함과 행복함으로 남은 시간을 보낼 준비를 하는 것도 감사하네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신청 가능할까요? 계속 흥얼거리게 된다고. 네, 다시의 버전으로 신청하셨는데 제가 준비한 목소리는 조수아입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조수아가 부르고요. 1678번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이어서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송은 한웅재 목사가 불렀습니다. 조세피님께서 저녁 시간보다 토요일에 찬양 가사가 더 잘 들린다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신청하신 주만이 나의 모든 것 남미워십 찬양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주만이 나의 모든 것, 아멘. 남유아십 찬양 앨범에서 들었고요. Rain이라는, R-A-I-N, Rain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지난주 250인분의 식사를 네 분이서 준비하셨대요. 젊은 엄마 넷인데 이 앞에 또 수식어가 있어요. 할 줄 모르는 젊은 엄마 넷이서 250인분의 교회 식사를 준비 하셨는데 저는 잘하셨을 것 같아요. 더 꼼꼼하게 모르니까 더 알아보고 더 잘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후기가. 섬김 함께 들으려고 걸어놨어요. 강찬입니다.

서툼보다 정성을 더 생각하게 되는 그 귀한 손길을 생각하며 들었습니다. 강천의 섬김 레이님과 함께했고요. 박지현 결국엔 주님이셨네 이어서 들었습니다. 하나빈님께서 지난주에 결혼식 가셨는데 갓난아기 때부터 멋진 청년으로 또 멋진 가장으로 새 출발하는 박요한 신은경 결혼 축복해 주세요 하셨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함께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 또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가정이 되리라 믿으면서 신청하신 곡 같이 들어요. 축복송.

예전에는 덥거나 추운 좀 계절을 결혼식이 많이 탔었는데 요즘은 안 그렇던데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많이 하지 않는 계절에 하는 게좀 효율적으로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어서 요즘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슈가 이씨아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김보규, 이상혁, 이시연, 오종훈, 안혜정이 불렀고요. 송정미 축복송, 예, 하나비님의 지인이죠. 박요한, 신은경님의 결혼 축하하며 함께 들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그리고 막 결혼식을 마친 모든 가정 축복하면서 함께 들었고요. 루비사랑님께서 신청하신 너는 꽃이야 이어지는 곡으로 들을까요?

들을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너는 꽃이야 찬호울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오늘 끝곡 김상진이 준비하고 있어요. 너를 선택한다. 오늘도 감사 가운데 기쁘게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음치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새로운 곡을 창작해내는 재능의 소유자입니다. 일반인들은 주구장창 남이 만든 노래만 불러댑니다. 하지만 음치는 어떤 노래든지 불렀다 하면 자작곡이 되죠. 얼마나 멋진가요? 표절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음치들이여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소설가 이회수 씨의 말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11장 아, 내 맘 속에입니다. 이 찬송가는 앤 머피 여사가 1908년에 작사 작곡한 것으로 미국의 경제 대공황 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용기를 줬는데요. 그녀의 임종을 지켜본 사람들 말에 따르면 그녀는 병고 속에서도 이 찬송가 내용처럼 자신의 내적 평안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찬송 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으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랍니다. 평안과 기쁨의 내용을 담고 있는 찬송가 411장 아, 내 맘속에 전해드립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K-POP for Planet. 대대손손 K-POP을 즐길 수 있는 지구를 꿈꾸며 K-POP 팬들이 만든 기후 캠페인 플랫폼인데요. 캠페이너 이다연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K-POP의 찐 팬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팬사인회를 너무 가고 싶어서 정말 수십 장의 앨범을 응모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돌 팬사인회를 가려면 앨범을 일단 똑같은 거라도 무작정 많이 사서 그 확률을 높여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팬사인회에서는 결국 떨어졌고 그 남은 앨범들을 보면서 아, 이 쓰레기들만 남았구나. 이제 난 어떡하지?
0: 그래서 시작한 일이 K-POP for Planet입니다. 올해 캠페인은 저탄소 공연입니다.
1: 공연을 더 깨끗한 에너지로 운영하고 이동은 더 친환경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은 줄여 공연의 즐거움은 그대로 탄소는 더 적게 만들자는 캠페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콜드플레이나 빌리 아이리시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고 있어서 팬들 이제 무대 위에서 방방 뛰는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지속 가능하게 공연을 운영하기도 하고
0: 전국의 콘서트, 축제, 공연이 친환경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

시간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이 참으로 멀게만 느껴졌던 시간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핑계를 대며 외면했던 시간을 용서하여 주소서.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고 아이처럼 노래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찬송, 날 구원하신 예수님 262장 찬송입니다.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함께 합니다. 이어서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백남옥과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함께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곳에 보화를 두셨습니다. 마리아처럼 그 좋은 편을 택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어서 아름다운 본향 김요한의 음성으로 듣고요. CBS 여성합창단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보내드릴게요.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신델라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나의 죄를 씻기는 여수시립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고요. 박성원의 음성으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찬양 두 곡 보내드립니다. 먼저 꽃마리님께서 청하셨던 주은혜임을 마커스의 곡 보내드리고요. 신혜숙님께서 청하신 아미의 터치 이어집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한소리 중창단의 찬양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의 끝곡은 이현주의 찬양 지난 1회 동안에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홍순관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조수아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홍순관의 예수 나를 오라하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험한 시험 물 속에서 이다니엘의 찬양 준비했고요. 람파스 콰이어의 찬양으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리고 우리의 어두운 눈이 브니엘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소울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그리고 시와 그림의 찬양 이어드립니다. 바람 속의 음성.

당신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당장 당신의 답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나는 당신의 답장을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늦은 편지를 씁니다.

미옥의 숲에서 보내는 편지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믿고 사랑했던 한 사람의 편지. 그 편지를 받으셨나요? 이제 우리도 답장을

멀리 멀리 갔더니 초동교회 성가대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527장 어서 돌아오오 엄정행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찬송가 177장입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서울 바하합창단의 곡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박순복의 음성으로 성령이여 강림하사 함께합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7월 19일 주일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부제가 있는 제이어스의 찬양 Love Never Fails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별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음악으로만 가득 채워드렸는데요. 오늘까지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제 일부는 팝 가스펠 특집으로 꾸며드렸는데 오늘은 또 주일이니까 CCM 특집으로 일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아름다운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CCM들로 선곡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감상의 시간 가져주세요.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디프로. 보조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Good Music Station. CBS FM.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3: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4: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0: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Just as I am,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Beneath the cross의 십자가 그늘 아래 정미나의 Amazing Grace 2부입니다. 좀 전 1부는 CCM 특집으로 꾸며졌어요. 2부는 다시 CCM과 찬송가를 또 조화롭게 잘 섞어서 귀한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뭔가를 구매하거나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혹은 누군가에게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건넬 때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실행해야 할 때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약간의 어떤 기다림을 두고 행할 때에 좀 더 괜찮은 선택, 후회 없는 결정을 하게 되지 않나 싶은데 그쵸? 어떠신가요? 잠깐 기다리는 거 잘하는 편이신가요? 다른 것보다 대화를 할 때만큼은 약간의 기다림이 더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고들 하는데요. 실제로 심리학에 따르면요.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끊지 않고 한 2초 정도 더 기다려줄 때에 그 사람에게 훨씬 더 편안함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대화는 약간의 기다림에서 시작된다. 이렇게도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느긋함, 이런 여유를 가지고 서로 간에 풍성하고 또 유익한 대화가 오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함으로 관계도 더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주일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7월 19일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장하니 주님만 내 마음을 아시네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할 때 약간의 기다림, 한 2초 정도의 시간. 이게 쉬운 것 같은데 그 실제로 대화하면서 상대방 말 끊어먹기 바쁘잖아요, 우리. 때로 어려운데 좋은 대화는 약간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생각하고 머뭇거리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정말 뇌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후회하고 이불킥하고 그런 순간이 오기도 하니까 약간의 기다림 가져보면서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으로 쭉 채워가는 주일 배송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먼저 산장 주인님께서 청하신 곡 손수연 사랑의 종소리 그리고 임소연님 청하신 러빔 여름이 와도 듣고요. 나다운 계절님의 신청곡은 위러브의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최민경님 청하신 이경미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여기 한 곡 더 이어갑니다. 김영순님 또 우리 안젤라님 두 분 청하신 존영의 감사

김영수님, 안젤라님 청하신 존영 감사 들었고요. 최민경님의 신청곡 이경미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리고 나다운 계절님 청하신 위러브의 어둔 날 다

지나고 임소연님 청하신 러빔 여름이 와도 산장 주인님께 전한 곡은 손수연 사랑의 종소리까지 다섯 곡 배송해 드렸습니다. 달콤한 하루님 청하신 곡은 잔치 공동체 우리의 예배 준비하겠고요. 러브가 부르는 마음의 예배 그리고 다솔님 신청하신 조준모 그의 생각 배상진님 청하신 어노인팅 예배 캠프 주 안에서 기뻐해 네 곡 들을게요.

배상진님 청하셨던 곡 어노인팅 예배 캠프 주 안에서 기뻐해 였고요. 다솔님 신청하신 조준모 그의 생각 그리고 러브 마음의 예배 앞서 달콤한 하루님 청하셨던 곡 잔치 공동체 우리의 예배까지 네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워시플로잉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듣고 2부에서 뵙죠.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세계 명문대학의 입학시험은 모두 학생들에게 묻고 있었다. 당신은 어떤 생각의 소유자인지, 당신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들으면서 세계 명문대학은 당신을 알고자 한다. 대학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입시시험에 응하는 학생들 역시 대학의 질문에 답하면서 스스로 나는 어떤 생각의 소유자인지, 나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 깨닫도록 의도한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일과 인생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을. 최고의 인재는 생각할 줄 아는가로 가려진다는 것을 말이다. 후쿠하라 마사히로의 하버드의 생각 수업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